0: 그당 끊음 끄이다는
1: 그당 끊음 끄이다는
0: 그래서 꺼졌나라
1: 그래서 꺼졌나라
0: 그스득 딸딴 딸아르얀
1: 그스득 딸딴 딸아르얀
0: 근데 하염 마락선
1: 근데 하염 마락선
0: 강을 냈던 그 아가야

누나가 작년 5월 다른 날에 땡 돌았다고 그러던지를 아니 언니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누나